0: 시가시가
1: 시가에
0: 시가시가
1: 왜 아빠한테 모토모토
0: 시가시가
1: 아장가무케 장가무케
0: 시가시가
1: 사루라 사루라 예 왜
0: 시가시가
1: 이코 이코 리완자 왜
0: 시가시가
2: 발리리오
3: 맞아
0: 시가시가
3: Nambisa!